0: 小姐，我等候你多时啦。
1: 小姐啊，我红娘在门外守候，你自己入去啦。
2: 嗯，红娘啊，你唔好走开呀、啊，
1: 使咩怕丑啫？
2: 哎呀，红娘，
0: 小姐，
1: 哎呀，
0: 又嚟。
1: 你